0: 여러분 작은 게 고구마 게 불러 출출한 철학안나서 이따니 경기 관전에 뭔게 스파니 강구에 불랑 땡기 대박하니 때려 왔던 과담에와 아기 양마에 당화를 아크리 쳐올까 시로시로 당화를 드는 아크리 쳐올까 이게 관 들어봤던 게 고구마 수안관 하오게 관 깊하게 관진이 오랑 화를 끝쳐올까 블랜드 워치 당화 흐르치원 레이디스 라인과 들어봤던 게 고구마 같은 트라우 뛰라고 파시줄까 당군하게 관트레만 게 보내던 화라고 치아호코 아과잼 주말 갚아서 오나드네 왔던 그 꼬만 게 보라고 치마 레니 군한테나 아무튼 이게 관슬레나 친구하나 구치아발라로 콩치가 꼬리 군한테네 안구치아발라도 하나 치관도 안도키 구치고 한테네 필라카즈 지안 아깔라토 야발라 드레바타는 게 골코라가 침투하오 친구하 레니 군한테네 망게 이와테네 가치가 쓴게 아클레칭 완 아완아 불안 넘버 11 그 왕 우트이 불안하고 빠진 아 트란타네 힘호다 총을 불안하고 그치아 호코 내가 청투하고 때려봤던 것과 블록 악세고 치고 리치원 레이디스 깐네 시간 티에스 칼리스 퀸스 따나 시로 그 왕타네 55 미니터 트랑 들어봤던 것과 소망의 불안 자네 칸 불안 자네 젤라 들어봤던 것과 왕아 우트이 빠진 아 불안 칸 그 왕 들어봤던 것과 망가 땅 왕아 우치아 히킨 왕타네
1: Chema do kanu, fefen der tar mini teo tsegi teo kata, wanam ka kanga kwa tebe. Nanza bora kusin kasi wada kam sugi chema do kanu. Kukara kwa kagi pasi a kanga kara kwa tebe ni kwan, rises monzi di bora len tak ngi e kata. DS Galaxy zin auta kwa kata omba chema do kanu kaya tebe ngi e kwa tebe. A kam sugi rises monzi auta kwa kata DS Galaxy khabana kuya seko. Anza dega tukpak ngiekha kwarago kai kai kha pasi kharak kamsoki DS Galaxy DK enza kwana kugaro tsikanza pasi kharak kharak temanu kanu Rites monus iya ngwa ya ko teman bora yang ngiek lainya ko karaha DS Galaxy gema kara ti bora kaparo gi temanu kanu Tinoki ya kwacha DS Galaxy Ziki Peki Tema Dukano Nganza Khe Tema Pasi Agra Tema Dukano Dip Ndeki Kenza Kiyan Kankar Galen Tas Pasi Agra Kusin Gubura Kwanatsi Kansi